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0: 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박소현
2: 네 박소현 대리운전입니다. 명동에서 일산 두 명 필요하시다고요? 소연이와 이룡이 보내달라고요? 좌우로 찾아서 연락드릴게요.

아침마다 빨리 나와 열흘이 되면 내 맛이 졸리라이 태웠다 카메라를 다 얼른 녹아버려 Toxic lover you know better 거기 숨지 말고 얼른 나와 열흘이 되면 내 맛이 졸리라이 태웠다 카메라를 다 얼른 녹아버려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릴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자, 오늘도 안전하게 열심히 일해봅시다.
2: 늘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공사장. 작업장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첫째,
3: 안전모, 안전벨트 등 기본적인 개인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시고요.
2: 둘째,
3: 추락 사고 대비를 위해 안전망 등 안전장치가 잘 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셋째,
3: 작업을 시작하기 전 공사 장비에 결함이 없는지 체크합니다.
2: 매년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공사장 사고.
3: 안전수칙을 꼭 지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4: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5: TBS 교통정보. 오늘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은 맑은 날씨가 예상되지만 경북 동해안 지역과 경남 거제 그리고 제주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게다가 남해안과 동해남부 전해상에는 풍랑특보도 발효 중이어서 해안가에는 너울성 파도가 예상되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풍 피해 없도록 간판이나 가림막 같은 시설물을 미리 점검하고 해안가 특히 갯바위나 방파제는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고요. 서울시내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방면 성산램프 부근 1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동부해산도로 성수대교 방면 성동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 나서 군자교부터 밀리고요. 서울 도심에서 진행 중인 YTN 서울투어 마라톤은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입니다. 기사님 빨리 보내달라고요? 고객님 그럼 제가 갈까요? 제가 누구냐고요? 배우 겸 2588 상담원 박소연이에요. 어머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좌우로 정렬, 좌우.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0: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안녕하세요. 배우 박소연이에요. 좌우로 정렬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0: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2: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0: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1: 꼬리 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2: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3: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1: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4: TBS 교통정보. 한산하던 고속도로에도 이제 정체 구간 종종 늘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은 덕소 3패에서 남양주 요금소 쪽으로 밀리기 시작했고요. 내촌에서 양양분기점 사이는 빗길이니까 사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매송에서 팔곡분기점 쪽으로도 정체인데 팔곡분기점 부근에서 일어난 사고는 사고차는 갓길 쪽으로 옮겼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계양에서 송내 쪽으로 반대 방향은 장수에서 서운분기점 쪽으로 이미 정체입니다. 광주원주고속도로도 대부분 빗길인 가운데 원주방향 초월일대와 동군지암 일대에서 정체고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양재 조금목과 5차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잠원부터 양재 쪽으로 정체가 극심합니다. 반대 서울 쪽으로도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쭉 정체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0: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2: 좌우로 정렬 2588 2588
3: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4: 대리 부르셨죠?
1: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2588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0: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곰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 침수지역과 배수구, 배수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 빈틈없이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1: TBS 교통정보.
2: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 오늘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10월 마지막 일요일까지 두 달 동안 매주 일요일마다 하는데요. 이 때문에 잠시 후 정오부터 오늘 밤 12시까지 잠수교의 차량 진입을 통제합니다. 잠수교 위에 반포대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 잠실 종합운동장 지나자마자 2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운전자가 나와서 수신호를 하고 있으니까 또 다른 사고 없도록 조심하시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서울요금소 부근에서 사고가 났는데 2차로와 3차로가 막혀있는 상황이고,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산 부근 1차로와 화성휴게소 부근 1차로에서 조금 전 각각 사고 났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감곡 부근의 정체도 역시 사고 때문입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 골뱅이!
1: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3: 배우 박소연, 2588 사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 강산 어디든지 팔,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4: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3: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0: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 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2: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1: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2: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3: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4: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5: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0: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1: TBS 교통정보.
2: 지금 서울 시내 한강다리 중에 잠수교는 이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10월 마지막 일요일까지 두 달 동안 매주 일요일마다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를 하는데요. 이 때문에 오늘 밤 12시까지 잠수교의 차량 진입을 통제합니다. 잠수교 위 반포대교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들은 서울 수도권 방향으로 정체 구간이 늘고 있는데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산 부근에 있었던 사고 여파로 운산터널부터 밀리고 화성휴게소 부근의 사고 여파로 발안 일대 5km 구간도 정체입니다. 이후로 광명역에서 일직봉기점 쪽으로도 물려있고요.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짧은 정체 구간이 여러 군데인데 그중에 제일 정체가 긴 곳은 서종에서 화도 쪽으로 7km 구간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대관령 2터널 고장차 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Wow.

0: 아줌에게 유동굴뱅이 아주 좋아요.
1: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입니다. 기사님 빨리 보내달라고요? 고객님, 그럼 제가 갈까요? 제가 누구냐고요? 배우 겸 2588 상담원 박소연이에요. 어머,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0: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3: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자, 오늘도 안전하게 열심히 일해봅시다.
1: 늘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공사장. 작업장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첫째,
2: 안전모, 안전벨트 등 기본적인 개인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시고요.
1: 둘째,
2: 추락 사고 대비를 위해 안전망 등 안전장치가 잘 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1: 셋째,
2: 작업을 시작하기 전 공사 장비에 결함이 없는지 체크합니다.
1: 매년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공사장 사고.
2: 안전수칙을 꼭 지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3: TBS 교통정보.
4: 1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오늘 반포대교 아래 잠수교와 반포한강공원 일대에서는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가 진행 중입니다. 차량들 잠수교 진입을 못한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 도로 내 돌발 상황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면으로 한강대교 조금 지난 지점에 5차로에 자고 있었는데요. 사고 처리 작업으로 뒤로 성수대교부터 속도가 줄어 있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한남대교부터 가양대교 사이 속도가 줄어 있는데요. 양화대교 조금 지난 지점 1차로에서 작업이 한창이니까 잘 살피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부 순환로는 성산 방면으로 성산램프 조금 못 간 지점입니다. 3차로에 사고가 있는데요. 사고 여파로 뒤로 밀린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또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면으로는 녹천교에서 상계교 사이가 밀립니다.

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리케인 라디오 최강일의 최강일구입니다. 못 이어진 낯으로 일하는 아들에게 이유를 묻자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 일도 많은데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자 농부가 말했습니다. 아들아, 무딘 연장을 가는 건 절대 시간 낭비가 아니란다. 점심 때까지 침대에서 뒹굴거리는 거, 아무 생각 없이 TV 보면서 박장대소하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는 농담을 주고받으며 시간을 보내는 거, 가을 햇살 쬐며 멍하니 앉아있는 거, 오늘 내가 보내는 이 시간도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다음 한 주일을 잘 살기 위한 준비일 뿐. 인생을 멋있게 완주할 수 있는 일련의 필수 과정이죠. 9월 6일 일요일입니다. 시동 거셨습니까? 좋은 음악 꼬가랄 뉴스 연중무휴 허리케인 라디오 출격. 주현미 연정

0: 일을 더 잘하기 위해 고민하는 사람은 많지만요. 정작 더 잘 쉬는 거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쉴 새 없이 돌아가는 현대사회에서 타임아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오늘은 바로 그 타임아웃 시간입니다. 낭비가 아니고 준비의 시간이죠. 좋은 음악 고가라일 뉴스 듣고 나면 남는 방송 최욱의 허리케인 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광고 듣고 옵니다.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유동 골뱅이.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진영 가수의 노래 덥시 추운 날 이 노래 듣고요. 네가 인간이야? 대화남 바로 시작합니다.

0: 코로나 때문에 미치겠다. 부부 문제.
1: 애들 때문에 돌겠다. 양육 문제.
0: 죽지 못해다 이래 직장 문제.
1: 헤어진 남친 때문에 잠도 안 온다. 애정 문제.
0: 손님 없어 죽겠다. 사업 문제 등등 세상의 모든 고민거리를
1: 말로만
0: 해결해드립니다.
1: 후유의 최고 인생 고민 상담소. 울지 마세요.
0: 허통이 아니고 호통의 달인입니다. 나는 화낸다, 고로 존재한다. 대신 화내주는 남자, 대화남 최국씨 어서 오십시오.
1: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오늘 뭐, 밖에서 뭔 일 있다 왔어? 박자가 아니, 오늘 안 맞아, 제대로?
1: 아, 좀 딴 생각 좀 했어.
0: 그치? 네, 뭐. 뭔가 딱딱 안 맞았어, 시작할 때.
1: 네, 아, 뭘 맞추면 뭐해.
0: 오늘 말이에요. 네. 아까 들었지, 저. 밖에서 대기할 때.
1: 예.
0: 광고 나가는 거.
1: 광고,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그러시면. TBS 개국이 몇 년, 92년인가?
1: 예.
0: 예?
1: 90년 몇 년이야, 90년?
0: 빠글로. 몇 년인지 쳐봐. 니가 더 잘한다. 아, 90년 네, 6월이 되니까 2026년이니까 몇 년이야, 지금?
1: 30년,
0: 개국.
1: 30년 넘었네?
0: 아니야? 아니, 정확히 해봐. 30년 넘었다고.
1: 30년이니까. 36년.
0: 36년. 개국 36년 만에 그렇죠. 최초로.
1: 네.
0: 최초? 광고가 붙은 거야.
1: 최초로요?
0: 최초지.
1: 왜 최초였지?
0: 그전에 없었지. 예?
1: 아, 진짜?
0: 예, 서울시 예산으로 됐다가 또 미디어 재단으로 돼서 한푼도 예. 없으니까.
1: 근데 지금.
0: 지금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광고가.
1: 광고를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0: 아이, 방송미래통신위원회인가, 그 새로 예. 생긴 데 있잖아요. 예.
1: 방미통.
0: 아, 방미통이 예. 위원회. 예. 거기에서 이제 허가를 내준 거 아니에요?
1: 아, 거기서 이제 광고 이제 붙여도 된다, 이렇게?
0: 그럼! 이게 결정은 꽤 몇 달 전에 된 거지.
1: 아, 몇 달 전에 됐어요?
0: 그럼!
1: 그럼 뭐 계속 광고 받아가지고 저게 해먹으면 되겠네?
0: 그러니까, 니가, 야, 여보세요.
1: 예?
0: 저 아는 데 없냐, 어디?
1: 아니, 아는 데. 그런 마인드를 좀 버리셔야 돼요.
0: 아니.
1: 아는 데가 뭐야?
0: 마케팅 이 사람아.
1: 아니, 열심히 해서, 재밌게 해서 광고 붙이면 되겠네요, 이제,
0: 아,
1: 그러면.
0: 아, 예, 지금
1: 아 진짜.
0: 저 모든 저 PD들이 네. 너만 지금 보고 있어. 10개 라디오에서 제일 인기 있는 코너가 아니, 이거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대화남.
1: 어디 찾아가지고 막 광고 달라고 이럴 생각하면 안 되고. 열심히 재밌게 하면 하면서 업체에서 붙지 않겠습니까?
0: 에이,
1: 대신 이제 박리담회로 해서
0: 최욱 씨
1: 가성비 있게 싸게 받으면 되잖아요.
0: 아, 최욱 씨 그러지 말고 네. 아는 데 많잖아. 에?
1: 내가 아는 데가 어디 있어요, 내가?
0: 정말 집에.
1: 왜?
0: 아니 그 이제 뭐 골프 연습장 그런데 사장님 몰라? 에? 그 골프 연습하다가 이 가슴도 다치고 그랬어.
1: 다단계도 돼요?
0: 그거라니.
1: 다단계나 저기.
0: 야, 최국 씨 인기 입증하는 문자가 막 쇄도하고
1: 있네. 아니, 잠깐만.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제 출연료가 들어오는 겁니까? 이제?
0: 아유, 여보세요. 골뱅이 하나 갖고 무슨 출연료가 들어오겠어.
1: 아, 그건 아니야. 아직?
0: 네, 아주 네. 큰 걸로 해봐, 큰 거.
1: 네.
0: 뭐 휴대폰 그런 거 없냐?
1: 아, 일단 월급부터.
0: 비싼 거.
1: 해결하고, 그 다음 우리 출연료인 거야? 아니, 어쨌든 이제 광고가 많이 들어오는 게 좋네요.
0: 아이고, 네. 이제 시작인데. 아이고,
1: 저기 뭐야.
0: 갈 길이 멀었습니다.
1: 저 뭐야. KBS 처봉만이, 뭐, 저 누구야? 문자 보내신 분.
0: 네.
1: 저기. 네. 뭐야, 김처봉만이? 최고군 TBS 정상화에 관심이 없네?
0: 에이, 저런 거는.
1: 저 지워주세요, 문자.
0: 저 청취자님이 괜히 하는 소리고.
1: 뭐 하시는지 지금 그거, 저만큼 여기 정상화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래요, 지금 내가? 오세훈 시장님!
0: 그렇지.
1: 광고! 아, 잠깐만, 그럼 이제 시장님한테 막 저기 할 필요 없는 거야? 그러면?
0: 아니, 해야지!
1: 왜? 아니, 그럼 광고도 받고, 그럼 뭐, 저 예산도 받겠다는 얘기예요?
0: 예산을
1: 아, 그건 아니지.
0: 말이지,
1: 그거 둘 중에 하나 받아야지. 어? 장관을 하든 국회의원을 하든 둘 중에 하나 하듯이. 둘 중에 하나 골라야죠.
0: 야, 오늘 핫한 얘기.
1: 아, 할 거는 공정하게 해야죠, 공정하게.
0: 아, 좋았습니다.
1: 아, 광고, 아, 할 수 있어, 우리. 네, 제일 부가 있는데.
0: 아니면 자치단체 광고도 우리가 받으니까.
1: 아, 그럼요. 그러니까, 네, 다 받습니다. 네. 불법적인 거 빼고 다 받으니까요.
0: 하여튼, 최국 씨 인기가 하늘을 찔러. 달려라, 무아미님께서,

0: 태국이 오늘 나와요. 아우 떨려. 긴장된대. 아, 너무 재밌어가지고.
1: 예, 저도 떨립니다 지금.
0: 예. 4103님은 최국 씨다 반갑다. 가슴에 빨간 하트가 최국 씨처럼 귀엽네요. 오늘도 화이팅. 뭐?
1: 아이 이거 이거
2: 그 무슨 메이커 모양이 하이.
1: 예, 몰라요. 뭐 와이프가 사준 거예요.
0: 아 그래요?
1: 예, 10년 전에.
0: 아, 10년.
1: 10년 전에. 다 저는 다 10년 이상 하고 있어요.
0: 5962님은 최국 씨 광고 들어왔다는데 출연료 이제부터 받습니까? 텔레비전 처음으로 보는데 최국 씨 미남이네요.
1: 아유, 감사합니다. 아까 들으셨잖아요. 뭐 골뱅이 하나로 뭐 되냐고.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골뱅이 한 통에 골뱅이가 몇 개쯤 들어가 있을까?
1: 한 20개 들어가 있지 않나? 아, 근데 저는 둘째 치고요. 저야 네. 뭐 저기인데 옆에 계신 우리 최국 선배님께서 진짜 지금까지 정말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0: 그 좋은 얘기를 그 작게 그냥 크게 얘기해.
1: 그나마 집이 조금 그나마 벌어놓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버티는 거지. 만약에 아니었으면 그랬죠. 큰일 났어.
0: 뭐 연금이라도 나오니까 저는. 국민연금 나오잖아. 아,
1: 국민연금이요?
0: 나이가 66이시니까.
1: 선생님 저기도 나오시지 않나? 뭐 기자 하셨으니까 그런 건 안 나와요?
0: 그런 게 뭐가 있어.
1: 아, 그런
0: 건 기자하다가 뭐가 나와?
1: 뭐 그런 공무원 연금 뭐 이런 건
0: 그런 거는 그런 내가 공무원 연금이 국민연금이지 월급쟁이지.
1: 아, 네.
0: 최국 씨는 뭐 받냐?
1: 뭘 받아요?
0: 나중에 은퇴하면
1: 구박이나 받지 뭐 이렇게 저기 밖에 저기
0: 연예인 뭐 그런 거 뭐 상조에 그런 거 없어?
1: 없어요 그런 거.
0: 국민연금 가입 안 했어?
1: 상조에는 뭐야?
0: 아니 국민연금 가입 안 했어?
1: 장례비 얘기한 거야?
0: 국민연금.
1: 아, 국민연금은, 네.
0: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요새도 다 붙고 있죠?
1: 네.
0: 국민연금 꼭 지금 꿔야 됩니다.
1: 국민연금 들어오고 계시죠?
0: 아, 들어오죠.
1: 아, 부럽습니다. 저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0: 아, 괜찮아. 괜찮아요.
1: 괜찮아요?
0: 충분히, 네.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1: 알겠어요.
0: 아, 이제 저야 불입을 이제 끝난 거고, 이제 수령하는 그런 세대가 된 거지.
1: 알겠습니다.
0: 네. 내가 부러워?
1: 네, 부러워요.
0: 나이 바꾸려 그러면?
1: 가져가세요.
0: 자, 2931님께서도 저는 라디오 시청하고, 라디오 청취하고 있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텔레비전 시청하고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앞으로도 계속 보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또 문자도 보냈습니다. 아유, 2931님 네, 고맙고요.
1: 예.
0: 4103님께서는 최국 씨 10년 된 옷 같지 않은데 우리 딸이 그러는데 명품이래요. 이거 텔레비전 다 보고 계신 거야.
1: 명품 아니에요?
0: 꼼대 거시기라고 하네요. 쿵쿵. 꼼대 거시기 이 브랜드가 그런 게 있나 보죠. 네,
1: 꼼대 땡땡송 가루송 뭐 이런 건데.
0: 꼼땡 가루송?
1: 꼼대가 가루송하다 뭐 이런 뜻인데요. 아 이거 오래된 거예요. 진짜 10년 정도 된 거예요.
0: 알겠습니다. 네,
1: 그리고 이게 짝퉁일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네, 우리 와이프가 진짜를 사는 사람이 아니라서.
0: 3726님은 네. 좋은 광고 한 개 물어와 국이야.
1: 알았어요. 뭐 얼마 띄워줄 건데 그러면.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 내가 하나 물어오면 뭐.
0: 그건 저 PD하고 뭐
1: 7대 3이든 8대 2든.
0: PD가 여기 저 대표하고 사는일 해가지고 네. 개인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 그렇지? 네,
1: 네. 알겠습니다.
0: 다 시스템에서 움직여야 되니까.
1: 예.
0: 근데 이게 화낼 수 있게 문자를 청취자들께서 보내주셔야 되는데 자 문자를 아직 다 안 보내주고 계셔. 야, 문자 보내달라고 좀 책임 좀 해주세요.
1: 예, 문자 좀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화나는 일 있지 않습니까?
0: 요거 읽어야지. 요거.
1: 왜 화를 안 내? 왜?
0: 여기 읽어. 여기. 요거. 장사가 안 돼서
1: 짜증난다. 여러분들. 네. 해도 너무한다. 갑질 고발 이런 거 너무 좋고요. 여러분들 평소에 맨날 당하는 게 갑질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더럽게 안 되는 게 장사잖아 지금. 난리 났잖아요. 화 안 나십니까? 문자 보내주세요 빨리. 여러분들의 모든 고민 짜증 우라통 제가 확 대신 풀어드리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건 선물이 좀 남아있다라는 거. 선물.
0: 그렇죠.
1: 예, 이제 또 광고도 들어왔으니까 선물도 또 더 늘어날 거예요. 또. 예, 선물 많이 받아가시고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메신저 TBS 앱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공짜.
0: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문자를, 화내는 문자를 기다리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스탠드바 MC 경력만 30년.
1: 아.
0: 힘든 싱어.
1: 야.
0: 실버 힘든 싱어 보조 MC. 네. 남산 씨가 부릅니다. 차만 타면 오는데.
1: 내공이 뭐.
0: 차만 타면 올 수 있는데. 네.

0: 네.
1: 네, 그렇습니다.
0: 남산에 차 많다면 오는데, 네, 아이, 노래 좋았습니다. 자, 4218님께서, 자, 이제, 화내는 문자 보내셨습니다. 자, 최욱 씨 준비됐죠? 소개해 드릴게요. 그저께 마트 시식 코너에서 만두를 먹어보라고 하길래 몇 개 먹었더니 아주머니가 여기가 무슨 만두 가게예요? 몇 개를 집어먹는 거예요? 안 살 거면 그만 먹어요. 요렇게 핀잔을 주시는 겁니다.
1: 네.
0: 아니 얼굴에 산다 안 산다 써있나요?
1: 네.
0: 솔직히 안 살려고 했지만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게 샀다 이런 얘기네.
1: 안 샀다고. 안 살려고 했는데, 원래 안 살려고 했는데, 또 왜 이렇게 많이 먹냐고 하니까 더 저기 했다 이거예요, 지금.
0: 그날 창피해서 혼났어요. 가만 있어 봐. 근데, 안 살려고 했지만이라는 건 결국 샀다는 얘기 아니에요?
1: 아니야.
0: 아주머니가 자꾸 핀잔을 주니까?
1: 솔직히 안 살려고 했지만 안 샀다는 거 아니에요.
0: 야, 이거 문해력이 딸리네, 이거.
1: 아니, 이거 먹고 혼났는데 이걸 왜 사요?
0: 가만 있어 봐. 빠글로는 어떻게 생각해? 예?
1: 안 산 거야. 안 산 게 맞아요.
0: 아, 안 산 게 맞다고?
1: 네, 그래서 웃긴 거예요, 지금 이게.
0: 솔직히 안 살려고. 아.
1: 네, 원래 안 살려고 했는데 거기다 또 많이 드셨다는 거 아니야.
0: 그냥 잘 났어, 그래. 아니, 알았어, 그만해. 아니,
1: 중요한 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걸, 아, 이걸 또 어떻게. 어쨌든 우리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0: 그렇지, 그렇지.
1: 화를 내야 되는 거니까.
0: 손님 입장에서.
1: 아주머니 너무하시네. 아, 지금 몇 개 먹었다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옆에서 빈잔 준 게 어딨어요.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린 데인데.
0: 와, 좋아, 좋아.
1: 어? 아, 먹어보고, 몇 개 뭐, 하나 먹어봐서 어떻게 알아? 몇 개 다 먹으라고 진짜 맛있으면 딱 살라고 하는 건데, 어? 아줌마! 그래가지고 더 안 산 거 아니에요?
0: 안 살 거면 그만 먹어요.
1: 야, 뭐, 만두가 아줌마 거야?
0: 어? 내 거야, 내 거.
1: 아줌마 거냐고?
0: 맞아요, 내 거요.
1: 아니잖아. 아줌마 거 아니잖아.
0: 아, 내 거라 그래, 컨셉상. 에.
1: 어? 에. 아니, 시식이라는 게 뭐야? 먹어보라는 게 시식 아닙니까? 먹으면서 먹었더니, 뭐, 어? 아니, 많이 먹고 안 먹고의 그 기준이 뭔지! 아, 창피해 죽겠네, 진짜. 418님, 이 정도면 됐나요?
0: 이 정도까지만 하자고.
1: 네. 앞으로는.
0: 아니, 아주머니 입장도 생각을 해야지.
1: 그렇죠. 앞으로는 조금만.

0: 주세요.
1: 예,
0: 뭐.
1: 저희는.
0: 아, 뭐 이렇게 많이 먹어.
1: 저희는 소비자 입장에서 이제 민원은 제기 한번 입장에서 화는 내드렸는데. 아, 네. 아주머니 입장도 저희가 생각을 해드려야죠.
0: 그러니까. 아, 저.
1: 그러면 반대로 아주머니 입장에서 그 손님한테 뭐라고 그러면 어때?
0: 응?
1: 예? 왜 이렇게 막 먹어? 그러면 어때?
0: 그렇게 많이 먹고 또 안 사면, 어? 짜증난 거긴 한데. 아니, 근데 뭐 아무튼.
1: 자, 네. 이번에는 5209번님인데요. 아파트 베란다에서 담배 피우는 인간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어요.
0: 피지 마! 피지 마!
1: 끊어, 그래, 끊어.
0: 끊어! 끊어, 끊어. 피지 말라면 피지 마! 막 써있잖아! 그렇지. 아, 지금 어느 시대인데, 아파트에서 담배를 피, 아, 이런 진짜 야만인 같은 이라고 진짜, 네. 어?
1: 나도 끊었어, 그래.
0: 난 안 끊었어요. 안 옆에 분 끊었어, 옆에 분! 어? 아주 그냥 그러다가 진짜, 어? 누구야? 네가 인간이야? 일론 머스크가 만든 스타쉽 태워가지고 화성에 보내버릴까 보다 진짜.
1: 아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0: 어디 아파트 베란다에서 담배를 펴? 아 짱나게 진짜로. 아 그리고 네. 제가 2층 살아요. 2층 사는데.
1: 네. 저 아파트 2층?
0: 네. 네. 그 23층에 네. 사실은 할아버지가 한 분 계세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1: 아파트가 23층이야?
0: 네. 24층짜리인데 아, 23층 사시는 네.
1: 할아버지께서.
0: 백발 할아버지.
1: 네.
0: 진짜 할아버지.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나가서 담배를 이제 피려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딱 기다려요. 근데 2층인데 3층 같은 2층 있잖아요.
1: 걸어 다니기 약간 높고 그런데.
0: 근데 진짜 저는 한두 번 가거든요. 담배로.
1: 1층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0: 갈 때마다 그 할아버지가 엘리베이터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는 몇 개를 피는 거냐고. 나는 그거 보고 진짜 이 할아버지 대단하시다. 그것도 23층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것도 힘드실 텐데
1: 그러니까.
0: 그거를 진짜 하루에 내가 봤을 땐 한 열대 번을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
1: 그러면 그 1층에 네. 가면 어디 흡연 코너 같이 가서 밖에... 할아버지하고 같이 네. 같이 인사도 좀 드리고 그래요.
0: 맞다면 피는 거죠. 할아버지.
1: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인사는 드리고.
0: 아, 인사는 아직 안 드리고.
1: 아, 인사는 해야지 이 사람아.
0: 아, 인사 드리는 순간 또 저기 하자. 괜히 옆에서 못 피잖아요. 그래서 아는 척은 안 하고 있는데, 와, 근데 할아버지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연세, 야. 그,
1: 대충 연세가 몇 살? 한 8순?
0: 70 넘으셨어요.
1: 70 넘으신 것 같고.
0: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생각이 났습니다. 갑자기 네. 별 얘기는 아니었는데.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5851번님께서 최일구 씨, 최국 씨 진짜 찰떡궁합이에요. 웃음 터졌습니다. 스트레스 날아갔습니다.
2: 아유,
1: 고맙습니다.
2: 선물 하나 드릴까요?
1: 그래, 선물 하나 드려요.
2: 아니, 다음에 드려요, 다음에.
1: 다음에?
2: 예, 네, 버릇대.
1: 어머, 말만 하면 어떡해.
2: 아니, 다음에. 요거 좀 약해. 다음에.
1: 에이, 그럼 안 되지.
2: 오빠로 말하는
1: 차라리 말을 꺼내질 말았어요.
2: 사연을 하나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1: 아, 지금 사연 보내주셨으니까.
2: 아, 그래요?
1: 바블로 뭐 드릴 건지 적으세요. 예? 5851님. 예.
2: 아, 넘어가래요, 넘어가래요. 예. 저분도 만만한 분이 아니에요. 그냥 주겠다고 주는 분이 아니야, 저분.
1: 죄송합니다. 예, 넘어가래요, PD가. 예. 아, 이제 손님 한 분 떨어져 나갔어. 여러가지.
2: 더 극찬으로 한번 보내주세요. 더 극찬.
1: 자, 이번에는 6932번님.
2: 네.
1: 저희 딸이요. 주말에 거울을 보더니 엄마 닮아갖고 코가 낮아.
2: 네.
1: 그러면서 성형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돈 벌어서 해라 그랬더니
2: 네.
1: 제가 해줘야 된다고 난리네요.
2: 아.
1: 네. 이 딸한테 뭐라고 그래야 되네. 네? 딸한테.
2: 아, 이거
1: 엄마
2: 왜,
1: 입장에서.
2: 딸 뭐하고 엄마한테 왜 그래? 어? 그 얘기 들었을 때 엄마 마음이 어떻겠어? 어? 나를 닮아서 코가 낮았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냐고 엄마 마음이! 엄마 마음이! 어? 자세히 봐봐! 자세히 봐봐! 아빠 닮았어! 아빠 닮았어! 아빠 닮았어!
1: 아빠한테 돈 달라고
2: 그래. 아빠한테 달라고 그래! 아빠한테! 아빠한테 달라고 그래! 아빠한테 코를 세워주든 낮춰주든! 어? 그리고 너 지금 너 나이가 몇 살인데 어디 부모님한테 손을 벌리고 그래! 니가! 니가 벌어서 해야지! 니가 벌어서! 딴 것도 아니고 코를 뜯어 고치는데 니 돈으로 해! 엄마는 뭐 안 하고 싶은 줄 알아? 나도 하고 싶어! 나도 비 올 때 아주 그냥 짜증나 죽겠어! 코에 물 들어와가지고!
1: 여보세요. 그거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은?
2: 죄송합니다.
1: 어?
2: 니 돈으로 해, 니 돈으로! 그리고, 마음이 이뻐야, 저긴 거야. 얼굴 뭐, 겉모습보다 속을! 속을 더 갖고 남고! 이런 좋은 얘기를 또 하려니까. 네, 낯간지러운데요. 네.
1: 자, 이번에는 7730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남자분이 저한테 빵빵거리길래 깜놀했습니다. 그래서 왜 사람을 놀래키는 거요? 그랬더니
2: 네.
1: 왜 크게 안 돌고 작게 돌아? 그걸 운전이라고 자빠졌어? 운전 똑바로 해. 집구석에서 소뚜껑 운전이나 해. 이렇게 막말을 하고 가는 거예요. 참 어이없어서 참았습니다. 여자 운전자라고 말 함부로 하는 남자들 정말 심하네요. 화 좀 내주세요.
2: 이런 수정과의 잣 같은 인간이 아주 그냥 진짜 아주 그냥 밥 숟가락 놓고 싶어? 야 요단강 건너고 싶나 아주 진짜 어? 말 똑바로 해. 어디서 이상한 얘기를 지금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어디서 대가리 아니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지고 하냐? 어? 야 네가 운전 잘하고 얼마나 잘해? 너 같은 인간들이 뭐 사고 나고 그러더라, 어? 아주 그냥 남들한테 피해주고. 야! 크게 돌건 작게 돌건! 안 부딪히면 되지. 알아서 할 거 아니야, 알았어! 어? 왜? 뭐? 그걸 운전이라고 하고 자빠졌어? 이게 아주 그냥.
1: 네가 인간이야?
2: 네가 인간이야?
1: 한번 더.
2: 네가 인간이야? 어디 여자라고 말이야. 무시하고 아주 여자한테 막말하는 인간들. 아, 가족들한테 막말. 야, 아주 그냥 인간도 아니야. 네가 인간이야. 어디서 말 이렇게 말 함부로 하는 인간들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조져야 돼요.
1: 조져. 그건 좀 심한 것 같고. 삐. 그건 삐. 제가 9693님께서.
2: 아, 맞다. 이거 광고 들어오지, 요즘.
1: 하하하.
2: 말 조심해야겠네.
1: 코에 물 들어갔어요. 아주 네. 너무 재밌었대.
2: 코에 물. 아, 감사합니다. 예.
1: 최국이 잘한다. 그 다음에 뭐, 최국이 너무 웃긴다. 오늘 뭐 아주 최국이 생일이네, 생일. 예. 자, 7200님께서는 최국 씨 진짜 연기잖아요. 화낼 때 얼굴 표정 몰입합니다. 텔레비전 시청하는데 화낼 때 카메라가 얼굴 클로즈업 하는데 리얼합니다. 이야. 야.
2: 뭐, 화낼 때는.
1: 올해 그래요. 저 대종상 뭐 하나 받아야 되는데, 연기상 같은 거.
2: 화낼 그치? 때만 몰입이 돼요, 화낼 때만.
1: 4103님, 최국 씨, 저희 23살 먹은 큰딸이 지금 대상포진 걸려서 힘들어 하거든요.
2: 아이고.
1: 대상포진한테 화 좀 내주세요. 그리고 신청곡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큰딸을 위해 거북이의 빙고를 듣고 싶습니다. 빙고 예, 이 노래
2: 멋있다.
1: 아주 흥겨운 노래인데 자 예. 일단 대상 포진한테 봐줘.
2: 야야야 포진아 어딜 야 이게 어디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뛰어 들어와가지고 진짜 아파 죽겠구만 진짜 어 어디 들어간 야 당장 꺼지지 못해 야 꺼져버려 대상 포진 꺼져버려 오지마 너 때문에 진짜 살 수가 없어, 진짜. 사람들이 너 때문에. 어디 이상이, 이런 게 생겨가지고, 진짜 사람 피곤하겠죠.
1: 화성으로 보내버려.
2: 화성으로, 화성. 나가! 나가!
1: 화성으로 보내.
2: 나 어디로 가?
1: 화성으로.
2: 화성으로 가, 화성으로 가. 경기도 화성 아니다. 저 우주밖에 화성으로 가, 화성으로.
1: 뭘 태워가지고 와.
2: 그냥 가! 너 같은 거는 뭐, 다 필요 없어. 그냥 가.
1: 아유,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하고요. 청취자님의 신청곡 듣고 옵니다. 거북이의 빙고.

0: 빙고 듣고 왔습니다. 자, 계속해서 사연 소개해드립니다. 8279번님인데 저 좀 혼 좀 내주세요. 청취자 본인을 혼내달래. 며칠 사이에 카드 한 개, 면허증 분실. 오늘은요 병원에 가서 자동차 키를 분실했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인포에서 찾아서 집에 올 수 있었어요. 네. 인포가 이제 그
1: 인포메이션
0: 센터 거기. 네. 네. 네. 그리고 마트에서 며칠 전에 빵 놓고 와서 돈으로 받아왔어요.
1: 아, 이거는
0: 도대체 뭐를 잊어버리시는가. 네. 잃어버리시고.
1: 이게, 야. 아, 근데 이게 저
0: 아, 이거 혼내드릴 게 아니네.
1: 그러니까 이거는 병원을 가셔야 될 것 같은데. 병원에 좀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왜냐하면 이거 다 이해가 가요. 예, 네. 아마 제 또래 아마 되셨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저보다 좀 연배가 있으실 것 같기도 한데.
0: 네, 아니, 근데 어떻게 자동차 키는 어떻게 다 분실을 하셨을까? 네, 어떤 상황이?
1: 기억력이 강퇴가 네. 될 수밖에 없죠. 이제 좀 세월이 흐르면.
0: 그러니까 네. 인포메이션 센터에서 누가 습득을 해가지고 네. 거기다 갖다 놨나 보다.
1: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0: 다행이네, 그래도.
1: 우리 와이프가 73년생인데. 네. 얘도 이제 가물가물 한 거지, 요즘에. 그럴 때마다 자기는 우리 가족 그 주민번호를 네. 다 외우고 있대요, 자기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막 뭐 카드를 놓고 갔다거나, 어, 내가 왜 이러지? 라고 느끼는 순간 주민번호를 계속 외운대. 오. 가족들의 주민번호를. 그래서 기억력.
0: 아, 그. 기억력 돌아오라고.
1: 안 잃어버리려고. 예, 네, 안 잃어버리려고. 막 그런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0: 네. 아내분이 아주 대단하신 분이네. 네. 좀 배워, 그런 거는.
1: 벽에 똥칠할 때까지 탄다, 이거.
0: 여보세요. 예.
1: 그럴 의지가 확고하다, 이거죠, 그분은. 야, 근데 8279님. 예. 아유, 참, 얼마나 본인이 제일 답답하시지, 뭐. 예. 그래서 제가 뭐, 화낸다고, 혼낸다고, 뭐, 그게 또 되겠어.
0: 아니, 그러니까, 예. 최욱 씨가 이제 아내분이 예. 뭐가 기억이 안 나면 가족들 주민번호 외운다 그랬잖아요. 예. 저는 이제 예를 들면 그, 미국 할리우드 영화를 보고 있는데, 저 배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경우 있잖아. 유명한 배우
1: 그런 경우 많지, 맞죠. 예.
0: 그 저는 그 아 그 대표적으로 그 누구더라? 아 또 기억이 안 나네. 가만 있어봐. 아 내가 속으로 생각을 아 나 그 흑인 배우라면은 가만 있어봐 형이 얘기하는데.
1: 아 가만 있어봐야죠. 예.
0: 그 흑인 배우만 나오면 아, 연기 잘하는 배우인데 이름이 네. 풀네임이 기억이 안 나.
1: 저는 흑인이에요?
0: 그게 저는 그래서 그 사람 네. 딱 보면 자유.
1: 뭐?
0: 자유.
1: 그게 뭐야?
0: 프리덤.
1: 네, 프리덤.
0: 모건 프리먼. 모건 프리먼.
1: 모건 프리먼.
0: 나 그런 식으로 생각 안 날 때 이제 네. 하거든.
1: 아 예. 예.
0: 그 다음에 저기 누구지 저.
1: 아 연상기억법으로 하시는
0: 니콜라스 케이지.
1: 네, 니콜라스 케이지는.
0: 니콜라스 케이지는 세 장을 떠올려. 세 장. 케이지.
1: 케이지가 세 장이에요.
0: 그렇지. 케이지가 세장 그런 거 아니냐?
1: 그런가 보죠.
0: 아, 그렇다고 쳐.
1: 네네네. 네, 네, 네.
0: 그 니콜라스 케이지가 아, 제 세장이지. 아, 그러면은 네. 니콜라스 케이지 이런 거. 이렇게 연상급으로 남아. 꼬저 아주머니께서 아주 기억을 네. 잘하고 계신 거네.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지. 자, 8279님도 뭔가 연상 작용을 한번 배우는.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
1: 네, 그걸 계속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자. 본인이, 아, 나 왜 이렇게 까먹지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0: 스트레스야.
1: 네, 스트레스.
0: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1: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자각, 인식하는 것 자체가 또 건강한 거라고 하더라고.
0: 누가 그래?
1: 아니, 진짜 기억력이 가면은 그런 생각조차 못 하잖아요.
0: 그래?
1: 아,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는 거. 내가, 왜 이렇게 기억력이 감퇴되지라고. 느끼는 것 자체가 건강하다.
0: 저기 그 네. 일본 소설 중에 그런 게 있어. 네. 박사가 사랑한 수식이라는 소설책이 있는데
1: 네, 네, 네, 네.
0: 거기에 보면은 그 사람이 그 3M 테이프 아니 3M인가? 네. 일회용 이거 있잖아. 네, 네, 네, 네. 여기다 뭘 적어놔가지고 집안 곳곳에다 다 붙여놔. 치매 막 걸려.
1: 그 메멘토라는 영화 있잖아. 그거 비슷한 거잖아. 막 문신생이잖아 걔는.
0: 야. 네? 형이 얘기하면 하나, 형 얘기로 끝내. 뭐, 너까지 껴들어오냐.
1: 예.
0: 너 몇 살이야? 형이 얘기하면 그 사람은 가만히, 아, 그렇습니까? 하고 넘어가야지.
1: 너 몇 살이야?
0: 야, 갑자기 막 껴들어오려고 그러고.
1: 대한민국 최고의 앵커가. 너 몇 살이야?
0: 7664번님이에요. 저는 택시기사입니다. 술 한잔 하신 분이, 저기요, 아저씨. 신호 좀 대충 무시하고 좀 가요. 급해 죽겠는데. 네. 이게 뭐예요? 엉금엉금. 이런 말을 하면서 어떨 때는 중앙선 넘어가라. 저 건너가 자기 집이라고 소리를 지르질 않나. 나이도 어린 사람이 반말하고 욕도 하고 참 어이가 없었어요. 에이. 최국 씨, 화 좀 세게 내줘요.
1: 네가 인간이야?
0: 그렇지. 야! 마음껏 질러야지, 마음껏.
1: 야! 야! 네가 운전해. 네가 네 차 타고 다녀 그냥. 너는 택시를 탈 자격도 없는 인간이야. 아주 그냥 이 맞박이 피도 안 마린 어린 놈 자식 아주 그냥 어디서 기사님한테 아주 그냥 기사님 항상 고생하시고 진짜 야 가뜩이나 지금 저 손님 없어가지고 장사 안 되실 텐데 이 술 처먹으면 곱게 처먹든가 아주 진짜 확실한 네가 인간이야? 뭐? 중앙 뭐 대충 시간, 무시하고 가라고? 뭐 벌금 네가 낼 거야? 어? 그럼 돈 더 내라 이씨 야 니가 한 6천만 원 주면 내가 신호 여기 간다 내가 라고 하면 좋아 무슨 말이야 형이 이씨 아, 진짜 에이. 똑바로 안 해?
0: 그렇지 경험이 자꾸 나오는 건 안 좋아
1: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예.
0: 경험이 자꾸는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1: 경험이 뭐야?
0: 아니 뭐 시옷에 뭐 경험 이런 거 있잖아 좀 막 나오던데 그런 거 하면 안 되지
1: 다 몰라 나 하다가 그냥 뭐 저기 하는 거지 뭐
0: 자 이번에는 39
1: 박미통 저분이 가시는 거지
0: 뭐 3459님 안녕하세요 최국이 형 얼마 전에 평택 청담동 해장국 먹다가 평택에도 청담동이 있나 보죠
1: 네
0: 화장실 가는 쪽 문이 안 열려서 주인 아주머니를 부르니까 아저씨가 힘이 세서 부산났구만 얼른 물어내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싸우기 싫어갖고 그래가지고요. 8만 원 물어주고 나왔어요. 이 아주머니 완전 깡패더라고요. 혼 좀 내주세요.
1: 아줌마 진짜 장사 하루 이틀하고 말 거예요. 진짜 너무하시네. 어? 아니 아줌마 그 화장실 기가 그 잘못된 것 같고. 아 이분도 되게 착하시다. 3459님 진짜 대단하시다.
0: 아니 그니까 내가 고장 냈다는 증거도
1: 증거 있어?
0: 예.
1: 증거 있냐고? 아줌마 그딴 식으로 장사하지 마. 어?
0: 8만 원
1: 내놔. 아니 뭐 진짜 뭐 장사 좀 되나 보지? 어? 이거 아쉬울 거 없으니까 손님들한테 이딴 식 취급하는 거 아니야? 그거 왜 비싸 이렇게 비싸? 8만 원이야 지금 8 뭐 전자식이야? 아줌마 깡패야! 아 나 정말 짜증나네 진짜. 어? 얼마나 억울하겠어 이분.
0: 아줌마가 소리 듣고 평택에서 올라온다 너.
1: 아 큰일 났네. 다 연기니까요.
0: 컨셉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1: 네, 컨셉입니다. 컨셉. 네.
0: 자, 이번에는 네. 3952번님.
1: 네.
0: 세월이 약이겠지요, 앵커님. 어쩔 수 없네요. 나이는. 메모를 습관화하세요. 저보고.
1: 아, 진짜?
0: 메모를 습관화해요. 네.
1: 아,
0: 자꾸 깜빡깜빡 하는 거. 아이고. 자, 이 타이밍에 파블로 PD가 MC를 위한 노래를 선곡을 했네요. 송대관 형이 부릅니다.

0: 세월이 약이겠죠. 성대관 씨 노래. 어,
1: 네. 목소리가 되게 젊으시네요. 이때만.
0: 아, 이제 옛날에 정말 히트했던 노래 아닙니까? 네. 어,
1: 진짜.
0: 최국 씨 세대는 이 세월이 약이겠지요를 잘 모를 것 같은데.
1: 몰랐어요.
0: 네. 저희 아마 중고등학교 때 70년대쯤. 그때쯤에 아마 히트했던 노래.
1: 그런데 전 뭐 해뜰날 뭐 이런 노래 나죠.
0: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그 70년대 노래 아마 그보다 앞일걸. 세월이 약이겠지요가. 예.
1: 자. 명언인 것 같아요. 세월이 약이겠죠. 진짜
0: 그렇지.
1: 세월이 약이야.
0: 네, 세월이 약이야.
1: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고. 네. 아, 근데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 많이 들고.
0: 네. 뭐 세월 앞에 장사 없는 거고.
1: 장사
0: 네.
1: 없는 거.
0: 이 세월이 약이겠죠. 파블로가 찾았는데 71년에 나왔네.
1: 아,
0: 그러니까 송대관 씨 이 네. 대관이 형님의 첫 번째 히트곡 아닌가요?
1: 아 이게 네.
0: 쨍하고 애들날 요거는 제가 중학교 때니까
1: 네.
0: 아마 72-3년도 그때쯤 나왔을 거고
1: 네. 네.
0: 맞아. 세월이 약이겠지요. 이 노래 저희 돌아가셨던 아버지가 맨날 흥얼거리던 노래였거든. 세월이 약이겠지요. 네.
1: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잖아요.
0: 그렇지.
1: 그럼 그 당시에는 해가 별로 안 떴나?
0: 그만하자.
1: 아니 해뜰 날 돌아온다는 거 뭐 장마였나 그때?
0: 그때 하여튼 제 중고등학교 때 기억으로 우리 사나이 가수 중에 최대 히트곡이 그거야. 쨍하고 해뜰 날 그거하고
1: 네.
0: 저 푸른 초원에 남들. 우리 젊은 아이들의 그 사춘기 소년들의 로망이었거든. 응?
1: 그렇습니다.
0: 지금은 힘들어도 맞습니다. 지금은 힘들어 나중에 네. 쨍하고 해뜰날 올 것이다.
1: 지금 따지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전원주택이
0: 그렇지.
1: 전원주택 모기가 엄청 많대. 모기가
0: 전원주택을 만든 양반이 남진씨야 그러니까.
1: 딱 네. 네. 아침에 일어나면 신발에 뱀 들어가 있고 막.
2: 안녕하세요, 배우 박소연이에요.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그만해. 자, 이번에 3496번님. 안녕하세요. 최일구, 최국씨. 저는 60대 여자예요. 수영장에서 아쿠아로빅, 물속에서 하는 에어로빅 하는데요. 저보다 나이가 5살 정도 많은 어떤 아저씨가 저보고, 읽어야 돼? 뽀얀 암태지 같다고 그러는 거. 야, 이런 성적 차별 이런 하면 안 되는데.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요. 한 번도 아니고 서너 번 정도 했는데 이건 남의 몸 갖고 그런 얘기하는 거 너무하잖아요. 아, 안 되죠. 싸울 수도 없고 대신 화 좀 내주세요.
2: 이건 미친 아저씨 아니야?
1: 이거 정말 안 돼. 네가 인간이야.
2: 지금 네가 인간. 어느 때라고 지금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어. 당신 이거 범죄야 이거.
1: 범죄지.
2: 뽀얀 암태지? 너는 뭐 산돼지야? 멧돼지야? 이런 돼지 같은 인간이 하면 좋아? 기분 좋냐고? 이거 아주 그냥 어서 그냥 진짜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나이는 너 나이는 어디를 처먹은 거야? 인간이야? 네가 인간이야?
1: 아 좋아.
2: 아 힘들어.
1: 한 번 더 해야 네가 인간이야.
2: 네가 인간이야?
1: 한 번만 더.
2: 그딴 얘기하지 마. 큰일 나고 진짜. 근데 그 아저씨한테 다시 한번 여쭤는 보세요. 어떤

0: 무슨 의미로 한 건지 도대체.
1: 뭘 의미가 있어? 성적 차별 발언을 한 거지. 저런 거.
0: 확실한 거죠?
1: 아, 저런 거는 사실 저 경찰의 신고 대상이죠. 네. 네. 요번에 왜 요새 뉴스 많이 나오잖아. 그 지소연 선수가 네. 그 축구 시합 하다가 예. 여자 심판한테 성차별적인 예. 예? 그런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예? 논란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예?
0: 아, 그러니까. 참.
1: 그거 알아, 몰라?
0: 몰라요.
1: 아, 뉴스 좀 봐, 그런 거. 예?
0: 축구 별로 안 좋아해요. 홍영보유.
1: 아, 그래? 알았어. 자, 이번에는 6512번님. 최국 씨, 저는 전철을 자주 타는데 매번 느껴요. 내리는 사람이 먼저 내린 후에 승차하는 사람이 타야 하는데.
0: 네.
1: 그래, 맞아. 이런 경우 많아요. 힘차게 밀고 들어와서 넘어질 뻔했어요. 아. 제발 이제 질서 좀 지켜서 안전하게 승하차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0: 아, 맞습니다.
1: 내리면 타! 그래, 내리면 타!
0: 타!
1: 내리면 타!
0: 내리면 타! 내리면 타! 내리면 타! 부탁 좀 하자. 내리면 타!
1: 좋은 말 날 때 지켜, 그래.
0: 나 오늘 신발 샀는데 다 너 때문에 지금 다 더러워졌잖아! 아, 어딜 밀어? 어딜 만져봐! 내리면 타. 그리고 이제 제도적으로 이렇게 밀리는 그런 지하철 있지 않습니까? 지옥철이라고 하잖아요.
1: 그렇죠.
0: 노선 좀 늘려주시고, 그런 거. 어? 뭐야, 이게!
1: 그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돼?
0: 너무 미드 끝도 없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1: 아, 뭐 언제는 미드 끝도 있었어?
0: 죄송합니다.
1: 언제 미드 끝도 있었어? 네? 어?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하고요. 아이고, 최욱 씨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자, 뭐 1분을 더 때우래.
0: 아.
1: 1분 더 때워.
0: 아, 그럼 광고 좀 줘요! 광고 내놔! 아, 잘할게요.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우리가 다 잡을 수 있어, 우리가! 2시 탈출, 우리가 잡어! 뭐야, 그 시간에 뭐 하고 있어? 손석희, 우리가 잡아! 아, 아닌가?
1: 그건 12시 하더라고.
0: 12시인가?
1: 엄대!
0: 광고 줘요! 광고. 얼마면 돼? 얼마면 돼? 한 120만 원이면 되는 거예요? 줘요, 빨리!
1: 자.
0: 먹고 좀 살자! 아, 시간을 왜 이렇게 한 거야, 이제?
1: 30초래. 지금 15초 남았어. 자, 7664님께서 신청곡이 있어요. 오기택의 충청도 아줌마를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 청취자 여러분 오늘 대신 환해주는 남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0: 충청도 하니까 한화는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한화 진짜.
1: 최욱 씨 오늘 고생 많이 했어요.
0: 네, 감사합니다. 네,
1: 자, 이 노래 들으면서 오기택의 충청도 아줌마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0: 내가 최고다.

0: 19,000원부터.
1: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2: TBS 캠페인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3: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4: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5: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6: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7: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8: TBS 교통정보
9: 2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고속도로 중에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가 서울 방면 통행량이 많은 편입니다. 모두 앞에서 40km 정도 속도가 줄어 있는데요. 인제에서 상남 3터널까지 또 가평 휴게소 부근부터 설악 사이와 화도 부근 각각 정체고요. 이후로도 덕수 3패에서 강일까지도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신갈분기점 부근 5차로에 승용차 관련 사고 있습니다.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뒤로 2km 구간은 정체고요. 이후로도 안성분기점 부근 5차로에는 고장차가 세워져 있으니까 잘 살피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시내 오늘 반포대교 남단 한강공원 일대와 잠수교 일대에서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량의 잠수교 진입 불가능하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도고요. 습도는 46%입니다.

0: 스피커를 씹어먹는 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정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2: 절찬리 방송 중.
3: 3분 첫 곡입니다. 진심원 산 넘어 산.

0: 네, 진심 씨가 제주도에서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겪었던 많은 고생담들을 한마디의 노래로 엮어놨어요. 산 넘어 산. 살만 하면 힘든 일이 생긴다. 예. 자, 나눔 선물 당첨자 5881번입니다. 정답 1번이고요. 청명한 가을 날씨처럼 TBS 정상화 빨리 바라고요. 친구들이하고 같이 가서 먹고 싶어요. 월곡동에 김만희 떡볶이 받고 싶습니다. 예, 서울 성북구 월곡역 근처 떡볶이 맛집 김만희 떡볶이집에 가시면 김만희 사장이 3, 4인의 예, 떡볶이, 예, 어묵탕, 예, 식혜 이런 것들을 준다고 합니다.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김마리가 아니고요. 김만희입니다. 사장님 성함이 만희, 김만희. 이어서 7484님 당첨입니다. 정답 1번 비먼 치레제고요. 저는 오리볶음탕이에요. 왜냐하면 퇴원해서 아내하고 같이 먹고 싶습니다. 광고가 물밀듯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7484님께 오리볶음탕이라고 하셨죠? 자, 오리볶음탕. 오리오리 전문점 봉오리 기지시점에 오리볶음탕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드셔야 될 겁니다. 네. 자, 최고의 허리케인 라디오는 TBS TV, TBS 시민의 방송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유동골뱅이. 치맥의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0: 예비스타의 산실 보정 없는 진검 승부 짠내나는 뮤직쇼 서바이벌 힘든 싱어 특집 기획 실버돌
1: 힘든 싱어
0: 신한산 씨가 조금 늦었어. 자, 여기 출연하면 무조건 뜹니다. 애들은 가라. 나이 60 이상만 출연할 수 있는 숨겨진 강호의 고수들 나오는 시간입니다. 오늘 새로운 보조 MC 명문학교 출신이죠. 수많은 연예인을 배출한 서울예술대학교 차만 타면 오는데 국민가수를 꿈꾸는 실버돌 힘든 싱어 2대 가왕에 빛나는 사우스 마운틴 남산 씨,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조 MC 가지고 이 TBS 클래스에 맞는 스페셜 게스트 마스터 세레모니 남산 가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만 타면 오는 대로 국민 가요, 국민 가수를 꿈꾸는 특별 게스트 MC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야, 그거 외우느라고 참 시간 오래 걸렸겠네.
2: 아, 이제는 외우지 않고 머리에서 줄줄줄줄 나옵니다.
0: 서울 예대 졸업하셨는데 동기생이 최양락 씨 말고 또 누구 있어요?
2: 아, 저는 그 서울 예전을 졸업했고요. 네. 그 고등학교 동창이자 서울
0: 예대. 아니, 지금 예대, 이제 서울 예대니까. 예, 서울 예대라고.
2: 동창인 이경래 씨가. 아. 우리 같은 그 대신고등학교를 같이 나와서 서울 예대를 같이 나왔죠.
0: 고등학교 대신 나왔어요? 네,
2: 대전 대신 나왔어요.
0: 아, 서울 저기 서대문 대신이 아니고.
2: 네, 박강성 선배님도 거기 계시고. 그 신성우 씨도 거기 학교 출신입니다.
0: 또. 서울예대 또 동기 또 어느 분이 계세요? 아,
2: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같은 과에 영화과에 싱글벙거 씨를 진행했던 김혜영 씨가 아, 같은
0: 그분이?
2: 과에 있고요.
0: 네, 예. 예, 그렇구나. 네. 또요?
2: 뭐 그 외에도 우리 1년 선배 이휘양 선배님도 계시고 또 국풍 80일 바람이려 추상을 가지고 그때 로비에서 노래 통기타 치고 계시던 이용 선배님도 그 학교 출신이고 최민수 선배
0: 동기를 묻는데 왜 선배를 자꾸 얘기하십니까?
2: 아, 동기는 이제 그 외에도 또 있는데 아,
0: 기억이 안 나시고.
2: 예, 그렇죠.
0: 근데 어떻게 인문계 고등학교 다니다가 서울 예대 진학 어떻게 했어요?
2: 아, 저는 원래 가수가 꿈이었기 때문에 그 제가 이제 집안이 어려워서 그 대학을 가기려고 포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친구가 와서 서울 예대를 꼭 가야 된다고. 네. 그 방학 때 와서 저를 꼬셔갖고 서울 올라오는 바람에 네. 제가 시험을 받는 듯 됐어요.
0: 오, 영화과에?
2: 네. 그 심사를 보는데 교수님이 네. 잘하는 게 뭐냐? 네. 노래를 한번 불렀어요. 네. 그 노래 1절 하니까 그만하라고. 그리고 합격돼가지고 제가 학교 다녔습니다.
0: 아니, 영화과 입학하는데 왜 노래를 합니까?
2: 잘한 그것밖에 없거든요, 제가. 면접 보는데 그거 하라고 하더라고요.
0: 야, 그래도 실력이 있으니까 덜컥 합격이 되셨겠지. 3348님이 남산 씨 스탠드바 명 MC답게 의상 아주 끝내줍니다. 아, 지금 TV로 보시나 봐. 아, 예. 오늘 반짝 의상은 또 어디 미국에서 공수한 거예요, 그것도?
2: 아, 우리 아드님이 미국 LA에서 의류 사업을 하는데 아빠 그 방송 열심히 해서 국민 가서 되라고 늘 한 두 달에 한 번씩 보내줍니다.
0: 아, 그러시구나. 예. 자제분이 LA에서 의료가 아니고 의류겠지.
2: 의류.
0: 의류, 옷. 네, 그 옷, 아까 의료라고 그래가지고.
2: 의료라고 한 거 아니고 히어링이 안 좋으시네요. 그 제가 그 어렵게.
0: 여보세요. 스피킹이 안 좋은
2: 말씀하세요.
0: 거예요?
2: 할 말씀 하세요. 제가 그 아드님을 그 미국에 그 버클리를 그 유학을 보냈어요.

0: 어렵게 어렵게 보냈어요, 제가요.
1: 아들을?
0: 예, 네, 그래서 네. 어렵게 보냈더니 아들이 네. 그 이제 아빠 고생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오시대도 좀 보내서 열심히 하시면 그 보람을 느끼고 네. 있습니다.
1: 자, 그러면 지난주에 이제 여기까지 보조 MC 소개해드렸고, 지난주에 이제 무승부였어요. 그죠? 남산 씨?
0: 그렇죠. 예, 예.
1: 오늘은 이제 재대결이 되는데, 자, 남산 씨. 오늘도 예. 다시 한번 도전자를 멋지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신안산 가수.
1: 여보세요.
0: 말씀하세요.
1: 지금 음악이 나오면 좀 하세요.
0: 이렇게 재밌습니다.
1: 네, 시작하세요.
0: 신안산 가수. 사업 실패로 절망에 빠졌으나 경기도 안산에 터를 잡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 기어이 사업을 성공시킨 후 가수 활동을 이어오고 열정의 신부들입니다. 국악 분위기의 타이틀곡 텅. 자, 가수 신한선 가수실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감사합니다. 보조 MC 떨고 있네요.
0: 아, 여기다가 또 다른 걸 늘려 했는데
2: 네.
0: 저 문장 길다 보니까 짧게 시간이 없어서
2: 감사합니다.
1: 지난주에 리허설을 못해서 이제 무승부 처리를 저희가 했거든요.
2: 네.
1: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2: 네, 네.
1: 이제 스튜디오 좀 익숙하신 거죠?
2: 예, 그래도 네. 두 번째 들어오니까요 조금 그래도 좀 적응이 되는
1: 그렇습니다.
2: 것 같아요.
1: 이제
2: 예, 예.
1: 지난주에는 사실 리허설을 할 시간이 안산 신한산 씨한테 못 들어가지고 PD가 네. 죄송하다고 이제 무승부 처리했는데 오늘은 이제 없어요.
2: 감사합니다.
1: 무조건 승부를 봐야 됩니다.
2: 네.
1: 자, 다시 한번 실버돌 힘든싱어 신한산 씨의 30초 셀프 PR 시간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국악가요 텅이란 곡으로 요즘 활동하고 있는 가수 신한산이라고 합니다. 요즘 무명전설 아침마당 각 지역축제 가요제에서 어린아이부터 실버 가수님들까지 제 노래 텅을 많이 불러주셔서 요즘 덕분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활동하는 가수 신한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자, 아주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요즘 그 텅이라는 노래 저희도 며칠 전에 한번 틀었어요.
2: 예, 예.
1: 여기서 이 시간에 한번 틀었는데 요거를 많은 가수들이 커버곡을 하고 있다 이거죠.
2: 네, 저도 처음에 여기 이 방송이 처음 텅을 제가 와서 부르는 줄 알았어요.
1: 네.
2: 근데 이 앞전에 여기 이게 지금 이 그 가수 한 분이
1: 네.
2: 여기 오셔갖고 이 노래를 먼저 불렀다고 연락이 왔어요.
1: 아, 나도 거의 싱어 할 때.
2: 예, 예, 예. 예. 불렀다고.
1: 그러시군요.
2: 예, 김대희라고.
1: 예. 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신한산 씨가 남산 씨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긴장도 좀 안 하시고.
0: 아, 저 친구가.
1: 신한산 씨가 보조 MC를 해주면 어떨까요?
0: 아, 그 친구는요?
2: 아니, 원래 제 보조였어요.
1: 누가요?
2: 제가 공연 댕길 때 옆에서 네. 좀 이렇게 침도 들어주고.
1: 남산 씨가?
2: 네네.
1: 아, 보조를 여기서 말하는 게 옛날부터 보조구나.
2: 아, 옛날부터
0: 저 친구.
1: 보조 전문이네, 그러면.
0: 말을 그렇게 하는데도 네. 좀 저한테 많이 배워야 됩니다.
2: 아, 지금은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예.
1: 자, 알았습니다. 뭐, 오늘의 도전자 신한산 씨 두 번째 또 셀프 PR 들어봤고요. 자, 이제 3승에 이제 도전하는 거예요.
3: 네.
1: 우리 류인숙 씨는.
3: 네.
1: 자, 3승에 도전하는 챔피언 다시 모시겠습니다. 남의 딸, 가수 류인숙 씨 어서 오십시오.
4: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수 류인숙입니다. 제가 사투리를 좀 심하게 쓴다고 지적을 많이 받아가지고 제 듣는 지인들한테 버섯이 뭐냐고 버스라고 말 좀 제대로 하지. 그래서 오늘은 제대로 되도록이면 좀 이쁜 말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으니까
1: 예?
4: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1: 예,
4: 네, 감사합니다.
1: 오늘 아주 분홍빛 자켓이 아주 좋습니다.
4: 네,
1: 눈에
4: 감사합니다.
1: 딱 들어오고요. 네. 자, 남산 씨.
0: 네.
1: 명문 서울예대 출신의 스탠드바이 MC 경력만 30년인데 오늘 두 가수분 보니까 어때요? 오늘 재대결 전망 좀 한 번.
0: 아, 제가 볼 때는요.
1: 네.
0: 전문가 입장에서
1: 네.
0: 제가 가수이기 때문에 그 가수는 곡도 초이스를 잘해야 되겠지만 노래를 잘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류인숙 가수님은 그 칼라로 따지면은 레드고 우리 신한선 가수님은 화이트인데 우리 그 유인숙 가수님은 명품 모이스고
1: 네.
0: 믿고 들을 수 있는 여유 여기서 나오는 그 멋진 완봉 종국 네. 트로트의 맛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 네.
0: 우리 신한산 가수님은 이 통일한 노래는 국악풍이 민족이기 때문에 네. 그 약간 허스크 보이스가 많은 그 청취자분한테 감동을 주지 않을까.
1: 머크스 보이스.
0: 허스키 보이스요.
1: 허스키 보이스. 머크스 보이스라고 그러지 않으세요?
0: 밝은 말로 튀기지 않네.
1: 허크스 보이스.
0: 아니, 저, 신한산 가수님 물어보세요. 제가 허스크 보이스라고 했나? 허스키 보이스라고 했는지.
1: 허스크라고 그랬다니까?
0: 여보세요? 웃지 말고 대답을 하세요.
1: 아유. 뭐라 하는지 하여튼, 그치, 뭐, 그치, 얘기는 잘 해주셨는데, 다 와닿지는 않아. 보조 MC님, 자, 문자 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힘들면은 저 신한산 씨 보고 읽으라 그럴까?
0: 아, 제가 잘 하고 있습니다.
1: 네, 해보세요. 네.
0: 남 하는 일에 껴들으면 안 됩니다.
1: 네.
0: 구륙 이구님께서, 신한산 시 나오시면 신한산 선 언제 개통하는지 좀 물어봐 주세요.
2: 저도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3년 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이야기는 조금 들었던 네. 것 같아요.
1: 신한산 씨가 이제 안산 시민이니까.
2: 네네.
1: 예, 그걸 이제 여쭤봤네요. 네. 또.
0: 4625님께서 문자 주셨는데 최일구 MC님 반갑습니다. 날씨처럼 화창한 방송 감사드리고요. 보조 MC님 깨알 멘트 넘넘 잼나게 보고 있답니다. 인천에서는 노래 강사 전영이 올림. 네. 이렇게 쓰셨네요.
1: 네. 무슨 내용입니까?
0: 몰라요. 그냥 넘어가세요. 듣는 분들이
2: 전영이 씨는 보니까 제 팬인데 오늘 그 남산 가수님을 좀 많이 응원해 주시네요.
0: 여보세요. 이 문자를 제대로 파악하세요. 두 분이 깨알 같은 그 티키타카 잘 된다고 한 그런 얘기지 자기가 한 번도 안 했어요.
2: 네.
1: 아이고. 하여튼 남산 씨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보조 MC 역을 지금 잘해주고 계십니다. 네. 자 이제 두 분 도전자 또 챔피언 네.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보조 MC님.
0: 네.
1: 이제 본격적으로 1라운드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버돌 힘든 싱어 라이브 재대결입니다. 그에 앞서서 남산 씨 청취자 참여 방법 안내 좀 해주십시오. 저 더듬거리지 말고 똑바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0: 음악이 나와야죠.
1: 그냥 하세요. 이건 네. 음악 안 나와.
0: 무료 문자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1: 0951
0: 예, 0951이나 샵 0951이나 1번 신안산 또는 2번 류인숙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1: 너 밑에
3: 일단은 뭐 한 번은 보여주니까요. 뭐 그냥 뭐 참냐.
1: 여기 이제 파블로 피지가 여기 이렇게 써놨거든. 가려 열고.
0: 아, 이것은요.
1: 가려 열고 2주일 흉내 놓고서.
3: 솔직히 네. 춤을 추면서 해야지 이게 제대로.
1: 한번 해보세요.
3: 아니, 음악이
1: 일단 나와. 한번 해보시라니까. 자, 좋습니다. 우리 보조 MC 열정이 넘쳐서 오늘도 좋은 대결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자, 1라운드 대결. 본인 곡 라이브 대결이죠. 도전자 신안산 씨부터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또 지난주에도 들었던 신안산 씨 본인 노래 텅 하겠습니다. 자 가서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애들은 가라. 실버돌 힘든 싱어 1승에 도전을 합니다. 구안산 아니고요. 신안산 가수가 부릅니다. 텅 박수.

0: 네. 잘 들었습니다. 다시 앉아주세요.
1: 자, 1번 신한사 씨가 민요풍 노래, 본인 노래였죠? 텅! 가슴이 텅 비어버렸다. 예, 노래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명문학 출신 보조 MC. 문자 소개 좀 해주세요.
2: 텅 소리로 가슴 치도.
3: 왜 이렇게 우세요?
1: 여보세요?
2: 이렇게 하는 겁니다.
1: 여보세요?
2: 시켰어요.
1: 아유, 이제 MC가 시키는 것만 하세요. 자, 문자 소개 좀 해주세요.
2: 청룡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신한상 가수 때문에 가입했습니다. 응원합니다.
1: 어머나. 어디를 가입하셨다는
3: 감사합니다.
2: 신한상 가수 팬 미팅에 응원했다는 거 아닙니까?
1: 아니, 가입을 했다는데 어디에 가입을 했다는 거예요?
2: 나도 모르죠. 어떻게 하라는 거. 나한테 물어봤죠.
4: 좀 구독했다는 건가?
3: 네. 청룡님
2: 가만히 있으세요. 여기 물어봤어요. 네.
1: TBS 유튜브에 가입했다는 거예요. 네. 또 다른 밑에 또 문자 소개해 주시고요.
2: 한울본 원장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통소리로 가슴 치는 신한상 가수님의 공력과 울림이 수원까지 전해지네요. 아싸! 화이팅!
3: 이분이 제 옆에서 노래할 때 이 장구를 쳐주시는 분이에요.
1: 한울본 원장님이라는 예, 예. 분이.
3: 군원을 많이 갖고 있고 본원을 갖고 있는데 제 노래할 때 예. 통으로 옆에서 장구로 안무를 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 덕을 좀 많이 봤죠. 그래서 지금 장구 난타 팀들이 제 곡을 가지고 지금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 아시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네네네. 네. 그러면 지금 저 녹음할 때도 같이 참여하신 분이니까
3: 그렇죠. 예.
1: 뭐 북을 치시다.
3: 아니, 아, 이 노래할 때는 참여한 게 아니고 제 행사할 때.
1: 아, 행사할 예. 때.
3: 옆에서 그
1: 아, 현장에 가면
3: 예, 안무로 아. 같이 이렇게
1: 그러시구나. 요즘 이제 가을 되고 그러는데 어디 행사 문의 좀 들어옵니까?
3: 네, 요즘 뭐 지금 추석을 앞두고 있으니까 뭐 추석 날까지도 지금 행사는 주말이면 다 잡혀 있고요.
1: 오,
3: 네.
1: 오.
3: 뭐 그래도
1: 조만간 어디 다녀오실 때 어디 있어요?
3: 지금
1: 예약된 데가 기억나는 데는
3: 아 지금 아마 없을 겁니다. 갑자기 생각
1: 너무 많아가지고
3: 갑자기 생각하니까
2: 아니, 머리가 지금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1: 우리 저 보조 MC는 어디 저 행사
2: 지금
1: 예약 들어온 거 있어요?
2: 팔도로 네. 아, 각계각층에서 지금 그 행사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3: 네,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 뭐 복숭아.
2: 여보세요, 말 안 돼. 자꾸
3: 복숭아 축제,
1: 복숭아
3: 장어원, 뭐 등등등등 뭐 많이 예, 있습니다만 농협 네. 행사.
1: 알겠습니다. 보조 네. MC는 그래서 전국에서 문의가 쇄도하는데 실제로 계약이 된 건 있습니까?
2: 아, 이제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갔다 와서. 네.
3: 내가 알기로는 별로 없어요.
2: 없어요.
1: 자, 명문학계 출신 보조 MC 문자 소개 하나 더 해주세요.
2: 아, 서현님께서 신한상 가수님 텅 노래 처음 듣는데 언능 배워야겠네요. 네. 최고입니다.
3: 아유, 감사합니다.
1: 네, 저기 여보세요.
2: 말씀하세요.
1: 한 줄밖에 안 되는데 그냥 쫙 읽으세요. 이렇게 틀리지 마시고.
2: 아까도 네? 이제 밖에서 얘기했지만 네. 저기 우리 저 매니저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남상 가수님 재밌다고 네. 좀 어설프고 틀리니까 재밌다고 하시는데
1: 아니, 컨셉으로 일부러 막 틀리게 읽는
2: 아니,
1: 거예요?
2: 컨셉은 아니고 제가 발음이 조금 부족합니다. 인정하는데 그게 재밌대요.
1: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지난주에 2승을 거두었고요. 남의 딸 가수 류인숙 씨 첫 번째 라운드. 네, 류인숙 씨 본인 노래니까 엄마 엄마 하셔야 네. 되죠. 네, 자 듣겠습니다. 마이크 앞에 가서 준비 좀 해주시고요. 자, 류인숙 씨 기호 몇 번이죠, 보조 MC?
2: 기호 2번.
1: 기호 2번.
2: 류인숙
1: 엄마 엄마입니다. 듣겠습니다.

0: 미인숙 씨, 엄마, 엄마, 잘 들었습니다. 자, 미인숙 씨, 문자 좀 소개해 주세요, 보조 MC님.
1: 놀푸른 TV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류인숙 가수님, 너무 잘하십니다.
2: 감사합니다.
1: 잘하시죠?
2: 할 때마다 떨리네요.
1: 근데 제가 듣기에는요, 역시 그, 명품 보이십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그리고, 이미자 선배님도, 물론, 뭐, 국민 가수지만, 우리 류인숙 가수님께서도, 네. 그 못지않는 실력과 모든 걸 갖춘 그런 가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 명품 보이스라고 하셨는데, 명품 보이스의 조건은 어떤 게 있는 거예요?
1: 첫 번째는 타고나야 됩니다.
0: 타고나야 된다.
1: 두 번째는 그 목소리로 자기의 색깔을 넣을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노력과 또 자기만의 어떤 테크닉이 주어져야 됩니다.
0: 좀 공허합니다. 그 설명이. 예,
1: 공허는 자. 저기 통 부른 신앙생활 씨 노래입니다.
0: 다음 문자 소개해 주시고요. 오늘 잘 빠져나가네. 자,
1: 황명주 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역시 노래 잘해 소름 돋아요.
2: 와, 감사합니다. 네.
1: 소름 돋는다 생각하십니까?
2: 그렇습니까? 제가
0: 저기 보조 MC님 예. 문자만 소개하세요.
1: 아, 어제는 또 지난번에 나 물어보라고 또 얘기했는데 예, 예. 물어보면 또.
2: 아, 네. 네. 그 정도로 감동을 드렸다는 건가
1: 저도
2: 보네요.
1: 소름 돋아서 제가 아유, 물어보는 거예요.
2: 네. 예.
1: 자, 가수 신소문 TV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잘한다. 이번 최고요. 엄니 엄니 보고프다.
2: 아, 보고파요.
1: 이렇게 주셨습니다.
2: 슬퍼요, 네. 엄마.
1: 그리고 0622님께서 주셨는데 보조 MC가 어리버리하신 게 목소리도 그렇고 유현상 씨와 쪽기 비슷하네요.
2: 아,
1: 제가 그 노래 교실을 갔었어요.
0: 네.
1: 근데 그날 그 유현상 선배님께서 오시는지 몰랐어요.
0: 어어.
1: 근데 그 입구에서 그 저 회장님하고 총무님이 네. 막 사진 찍자고 사인해달라고 해서 사인해줬는데
0: 누가 사인을 했어?
1: 거기 그 노래 교실 총무님하고 저기 회장님께서 네. 입구에서
0: 아 남산 씨 보고 사인을 해달래요?
1: 예, 예. 그 사진도 직접 사진 찍어줬어요.
0: 그랬더니
1: 예, 이제 그러고 들어가고 앉아있는데 좀 네. 있다가 유현상 선생님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0: 네.
1: 그랬더니 어? 유현상 선생님 아까 오셨다 돌아가셨는데 또 오셨네.
0: 정말로?
1: 예, 완전히 개발
0: 지어낸 얘기 아니고?
1: 아 진짜라니까요.
0: 아니 남산 씨로 유현상 신자 알고
1: 선생님 노래 교실 갔었는데
0: 오.
1: 제가 그 아주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아이, 좀
0: 재미삼아 그랬겠지.
1: 자, 닮았어요. 네.
0: 알겠습니다. 요 멘트도 한번 읽어줘 보세요. 광고 멘트인데.
1: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는 TBS TV, TBS 시민의 방송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어, 잘.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강호의 숨은 곳을 찾아봐 서바이벌 힘든 싱어
2: 실버들 힘든 싱어 4부가 시작됐습니다. 실버들 힘든 싱어의 청취자 여러분도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1번 신한산, 2번 류인숙. 그냥 이름이나 번호만 적어서 힘든 싱어 우승자를 뽑아주세요. TBS 앱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투표해 주세요.
3: 아이고 잘했습니다. 아. 자 이제 실버들 힘든 싱어 2라운드 인자 갑니다. 도전자 가수 신한산 씨. 자 네. 이번에는 커버곡인데 어떤 노래입니까?
4: 아 저희가 이제 인생 1막은 끝나고 이제 인생 2막이 시작됐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인생 2막이라면 사실 이제 1막보다는 그래도 2막은 조금 더 남은 인생이 화려하고 멋지고 또 건강하게 아프지 말고 좋죠. 좀 예, 살아가야 되지 않나 해서 예. 제 나이에 걸맞게 이 인생 2막을 사시는 분들 다 노래 들으시고 힘내시라고.
3: 청취자분들 중에 저희 허리깨는 라디오 청취자분들이 대부분이 인생 2막 사시는 분들이
4: 그렇죠.
3: 많으니까.
4: 예, 예, 예.
2: 또 신한산 가수가요. 또 새해 그리고 올해에 계획이 큰 계획이 있대요.
3: 네.
2: 작년에 얼마 전에 자기의 그 개인 디너쇼도 가셨었고 네. 뭐 큰 계획이 있어서 물어봐달라고 아까부터 바깥에서.
3: 그건 이제 끝나고 시간 날 때.
4: 네. 네, 알겠습니다.
3: 자 그러면 누구의 노래죠? 인생 2막?
4: 태진아.
3: 태진아 씨 원곡 인생 2막 가사 네네. 좀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명문 서울예대 출신 남산 씨 스탠드바이 MC풍으로 소개를 한번 좀 해줘보세요.
2: 1번 신한산 가수 태진아 선배님의 인생 2막 커버곡 준비합니다. 보여주세요.

0: 네, 신한선 씨가 태진아 원곡 인생이 막 잘 들었습니다. 자리 앉아주세요. 예. 왜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셨어?
1: 이게.
0: 오디오가 안 들렸어요?
1: 음향이 안 들려.
0: 헤드폰 안에서?
1: 아니, 했는데.
0: 예. 볼륨을 키우시고 하시지 아니, 그랬어요.
1: 볼륨을 키웠는데, 저, 리듬 자체가.
2: 아무래도 저는, 나한테 배워야 됩니다. 이제 초짜기 때문에.
0: 헤드폰이 좀 문제가 있나 봐.
2: 아니, 잘 나왔어요.
1: 괜찮아요. 이렇게 잘 됐는데.
0: 어쨌든 뭐 잘 부르신 것 같아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자, 수고하셨고요.
1: 네.
0: 자, 이제. 유인숙 씨, 예, 노래 들어봐야죠. 네. 오늘 과연 3승을 거둘 것이냐 말 것이냐 분수령이 와 계신데 어떤 곡 준비하셨습니까?
3: 네. 오늘도 이미자 선생님의 기러기 아빠.
0: 기러기 아빠.
3: 네. 네. 이 사연에 대해서 한 말씀 아까 남산님이 해주신다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2: 아, 기러기 아빠는요?
0: 네.
2: 엄마 아빠가 애들을 놔두고 야밤돌이랑 기러기.
0: 기러기 아빠 그게 아니고 해외 유학 보내고 혼자서 아니, 여기서 돈 버는 사람은
2: 기러기 아빠고 네. 옛날에는 이미자 선생님이 그 노래 부르실 때는 네. 그런 해외 그런
0: 아, 옛날에는 해외 못 갈 때니까
2: 그렇죠 어려워서 어디 해외를 갑니다. 그

0: 어찌나 감동이었는지. 네. 그 생각이 갑자기 나가.
1: 그러면 남산 씨가 해석하는 거하고 약간 다른 거네.
2: 아니, 아까 우리 류인숙
1: 같고요. 류인숙 씨의 이미자 씨의 노래 두 번째 노래입니다. 기러기 아빠 박수.

0: 신인 가수 유인숙 가수님, 기러기 아빠 열차 오겠습니다. 2번 응원의 문자 유인숙 사정없이 보내주세요.
1: 아, 잘했어요.

0: 번째는 기러기 아빠 잘 들었습니다. 노래가 말이 정말 그러네. 아빠는 어디 갔냐? 엄마는 어디 갔냐? 어디서 살고 있냐?
1: 우리는 사전에 이제
0: 외로운 형제 길 잃은 기러기래. 아니 엄마 아빠가 왜 애들 둘 다 다 놓고 엄마 아빠가 다 나갔어 그래?
2: 세상을 살다 보면요, 좋은 일도 있고 굳은 일 있는데 두 분이 뭐 부부간의 화합도 안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 집을 나갈 수 있는 그런 일이 있기
0: 알겠습니다.
2: 때문에
0: 거기까지 듣는 걸 하고요. 자 이제 두 곡 다 부르셨는데 짧게 소감은 들어볼게요. 신한산 씨.
3: 네. 아 오늘 이 조금 아쉽네요. 저는 왜냐하면 이게 이어폰이 들리질 않아서 제가 아까 박자도 좀 놓친 것 같고.
0: 아 그래요?
3: 네. 그래서
0: 저희들 이따 끝나고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네. 아닙니다. 아 그리고 오늘 어쨌든 멋진 추억이었고 오늘 저. 이
0: 류인숙 씨?
3: 예, 류인숙 씨 꼭 3승에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0: 아이고. 우승을 양보하시겠다?
3: 아, 예.
0: 그럼 뭐 쉽게 마음대로.

0: 되는 건 아니고요. 자, 류인숙 씨는 어떠셨어요?
1: 네, 제가 오늘 네 번째 여기 오네요.
0: 그렇죠.
1: 네.
0: 지난주에 이제 무승부였으니까.
1: 네, 네 번째 오는데, 오늘은 좀 덜 긴장되겠지 하고 늘 그렇게 하는데, 오늘도 제가.
0: 네.
1: 떨리는 건 여전하네요. 그래도 같이 이렇게 대결할 수 있는, 그리고 이렇게 노래를 할 수 있는
0: 공간이셔서
1: 너무 행복하고 네. 감사합니다.
0: 좋습니다.
1: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방송 최일구의 네, 허리케인. 모두 제작진분께도 감사드립니다.
0: 네, 고맙습니다. 자, 남산 씨, 자, 보좌 MC인데, 심사평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2: 침묵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음악이라겠습니다.
0: 뭐요?
2: 여보세요?
0: 침묵이요?
2: 잘 들으세요. 침묵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음악이라겠습니다.
0: 예.
2: 류인수 가수님은 총통토의 안결팔문 같았고, 그, 신한성 가수님은 뭔가 빠져드는.
0: 예, 알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오늘의 결과를. 왜 코를 골고.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는 TBS TV, TBS 시민의 방송,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4: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5: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6: 대리 부르셨죠?
3: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2588.

0: 최고의 허리케인 라디오.
1: 실버들 힘내시고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자, 청취자 50, 제작진 50입니다. 남선 씨 발표하세요.
2: 오늘 이 순간이 가장 긴장되고 어려운 순간입니다. 삼성에 도전하는 우리 유인숙 가수님, 그리고 일승 일모에 도전하고 있는 그 텅의 주인공 신한성 가수님, 정말로 막상막한데 누구에나 승을 줘도 아깝지 않고 뭐
1: 쉽지 않은 그런 시간 없어.
2: 여보세요, 얘기하고 있는데 도요 베스트 아하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하면 그 칼의 뜻을 기다려보겠습니다.
3: 빨리 하세요.
2: 자, 오늘의 우수 엄마 엄마를 불러주신 유인숙 가수님 삼성 축하드립니다.
1: 네, 축하합니다.
4: 감사드립니다.
2: 축하드립니다. 와,
4: 감사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하셨고. 자, 신한사 씨는 조만간 네. 패자부활전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4: 네, 감사합니다.
1: 자, 여러분들 다 고생하셨고요. 오늘 끝곡은 삼성에 성공하신 류인숙 씨의 엄마 엄마 이 노래 들으면서 다 같이 인사드릴게요. 신한산 씨, 류인숙 씨 나와서 감사하고, 명문대학교 서울예대 출신 힘든 보조 MC 남산 씨도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4: 내가 최고다.
1: 박수.

0: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2: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3: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3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늘 지역에 따라 비와 함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해안가에는 어울성 파도가 예상됩니다. 강풍 시에는 가급적이면 야외 활동을 삼가주시고요. 낙하물 등에 의한 보행자 그리고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불기 전에는 간판과 비닐하우스 등 취약시설물 점검을 하시고요. 외벽공사와 가림막 등 작업 시에는 낙하 또 전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울 시내 곳곳이 정체인데요. 지금 올림픽대로 한남방면으로 행주대교부터 월드컵대교까지 또 여의도 부근부터 청담동 부근까지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이후로도 암사대교에서 강일대교 부근까지도 정체, 강동대교까지도 정체인데요. 강동대교 조금 못 간 지점 3차로에 사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콤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 침수지역과 배수구, 배수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 빈틈없이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0: 나 감기 걸렸나 봐.
1: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3: TBS 교통정보
4: 4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오늘 반포 한강공원과 잠수교 일대에서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량들의 잠수교 진입 안 된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가 공항 쪽으로 청담대교에서 가양대교 사이가 정체입니다. 그 사이 성수대교 조금 지난 지점 2차로에는 사고도 있기 때문에 뒤로 더 속도가 줄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이후로도 마포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는 밀립니다. 반대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 또 마포대교에서 반포대교 사이 각각 속도가 줄어 있고요. 신월여의 지하도로 인천 방면으로 신월 조금 못 간 지점 2차로에는 고장차도 세워져 있기 때문에 뒤로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2도입니다.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들어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이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입니다. 기사님 빨리 보내달라고요? 고객님, 그럼 제가 갈까요? 제가 누구냐고요? 배우 겸2588 상담원 박소연이에요. 어머,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0: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1: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0: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 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1: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2: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3: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4: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5: TBS 교통정보.
6: 5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강남 순환로 성산 방면으로 봉천터널에서 관악터널 사이 4차로에서 사고 소식입니다. 사고 여파로 뒤로 밀리고 있고요. 올림픽대로도 공항 방면으로 송담동 주변 또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 사이가 정체입니다. 강변북로는 일산 쪽으로 성수대교에서 양화대교 사이 속도 줄어 있고요. 북부간선도로 이용해서 구리에서 종암 방면으로 이동하는 길 거의 대부분의 구간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구리 나들목에서 하월곡 램프 사이가 정체고요. 내부순환로는 성산 방면 홍제램프에서 성산램프 사이 서행 정도로 이동합니다. 반대 성수 쪽으로는 홍제램프에서 홍지문터널까지 정체되고 있고요. 지금 고속도로 중에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종에서 화도 사이 또 남양주요금소에서 강일까지 밀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좌우로 정렬 2588-2588. 요즘 안전하고 괜찮은 대리운전 찾기 힘드시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2588을 불러보세요. 소연이가 2588 추천드린답니다.
2: 좌우로 정렬 2588-2588.
1: 응답하라 2588-2588.

0: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0: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1: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자, 오늘도 안전하게 열심히 일해봅시다.
1: 늘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공사장. 작업장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첫째,
2: 안전모, 안전벨트 등 기본적인 개인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시고요.
1: 둘째,
2: 추락 사고 대비를 위해 안전망 등 안전장치가 잘 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1: 셋째,
2: 작업을 시작하기 전 공사 장비에 결함이 없는지 체크합니다.
1: 매년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공사장 사고.
2: 안전수칙을 꼭 지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3: TBS 교통정보.
4: 6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늘 지역에 따라서 비와 함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요. 또 해안가에는 너울성 파도가 예상됩니다. 강풍 시에는 가급적이면 야외활동 삼가주시고요. 낙하물 등에 의한 보행자와 또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람 불기 전 간판이나 비닐하우스 등 취약시설물을 점검해 주시고요. 외벽공사나 가림막 등의 가림막 등의 작업 시 낙하 그리고 전도사고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반포 한강공원과 반포 대교 남단의 회전 교차로에서 잠수대교 북단 일대에서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량들의 잠수교 진입 안 된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올림픽대로가 지금 공항 쪽으로 동호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 또 여의도 부근 정체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Hit it.
1: This ain't no disco. It ain't no country club either.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 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2588이 있잖아요.
2: 좌우로 정렬, 2588, 2588.
1: 눌러줘요, 2588, 2588, 2588.

0: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난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귀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3: TBS 교통정보
4: 7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오늘도 잠수교 북단에서 남단의 달빛광장 사이에서는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가 진행 중입니다. 오후 10시까지 계속되겠고요. 잠수교 남단의 진입로에서 잠수교 북단 사이 도로 통제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동호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가 정체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동호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시속 30km 안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반대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성산대교 사이 이후로도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 사이가 속도 줄어 있는데요. 동호대교 조금 지난 지점 4차로에는 고장차도 세워져 있으니까 잘 살피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중에는 지금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용인 부근 또 동수원 부근 정체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소공로에서는 차로를 축소하고 보도를 확장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공로 서울광장에서 한국은행 앞까지 양방면 하위 1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는데요. 이 통제는 오는 11월 초까지 계속된다는 점 참고하셔서 부근 지날 때 차로 변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0: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3: 좌우로 정렬 2588 2588
4: 눌러줘요 2588 2588

0: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2: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3: 도로 위에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탄천동로 잠실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구간이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사업 관련해서 양방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약 1.6km 정도 구간인데요. 이 통제는 2027년 9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라는 점 부근 지나는 분들은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

0: 시청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2: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3: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4: 대리 부르셨죠?
1: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2588

0: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콤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 침수지역과 배수구, 배수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 빈틈없이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0: 아우, 나 감기 걸렸나 봐.
1: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탄천나들목과 봉은교 구조개선 공사로 인해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먼저 봉은사로 봉은교는 오는 2027년 2월까지, 탄천동로 탄천나들목과 탄천동로 본선은 2030년 5월경까지 모두 양방면 전면 통제될 예정이라는 점 운행에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박소현
3: 네 박소현 대리운전입니다. 명동에서 일산 두 명 필요하시다고요? 소연이와 이룡이 보내달라고요? 좌우로 찾아서 연락드릴게요.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Elevator나 escalator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4: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3: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 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4: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5: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6: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7: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

0: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좌우로 정렬 2588 왜 좌우가 같냐고요? 배우 박소연의 하늘 같은 고객님 단언컨대 한번 눌러주세요.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응답하라 대리운전 2588 2588

0: TBS 캠페인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3: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자, 오늘도 안전하게 열심히 일해 봅시다.
1: 늘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공사장. 작업장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첫째,
2: 안전모, 안전벨트 등 기본적인 개인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시고요.
1: 둘째,
2: 추락 사고 대비를 위해 안전망 등 안전장치가 잘 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1: 셋째,
2: 작업을 시작하기 전 공사 장비에 결함이 없는지 체크합니다.
1: 매년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공사장 사고.
2: 안전수칙을 꼭 지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안녕하세요. 권순우입니다. 새벽 3시 법칙이라는 게 있대요. 새벽 3시에 떠오른 걱정은 아침이 되면은 80%가 별일이 아니랍니다. 지금 새벽 시간 혹시 무슨 걱정이 있으시면 일단 내일로 미루셔도 될 것 같습니다. 권순우의 새벽 공간입니다.

레드 제플린, 이미그란트 송 들으셨습니다. 1275번님이 신청을 해주신 곡입니다. 오늘 녹음 시간에 맞춰서 나왔는데요. 차에 갑자기 경고등이 뜨면서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차를 그 카센터에다가 던져놓고 택시를 타고 부랴부랴 왔습니다. 근데 택시기사님께서 TBS 가세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예전엔 참 재밌는 프로그램 많았는데 요새는 그냥 음악만 나와서 어쩌면 더 좋기도 해요 뭐 이러면서 TBS 얘기를 잠깐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 시민들 TBS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꼭 좀 응원 좀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부탁드리고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얘기 중간에 다른 채널에 있는 라디오를 95.1로 바꾸면서 내렸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런 TBS에 대한 응원글 많이 좀 보내주세요.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소소하게 선물 드릴게요. 피부재건 솔루션 더마리본에서 화장품, 완벽한 방음, 와니컴퍼니 방음부스에서 커피 쿠폰,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파랑주택 135에서 친환경 세트. 답답한 발을 시원하게 미고가에서 뿌리는 푸스킨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 고마워요.

라이프 하우스, 행잉 바이 어 모먼트, 이어서 그린데이, 버드 오브 브로큰 드림스 두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7007번님께서요. 저도 이어원 경험 있어요. 친구가 공부하자, 공부해라 계속 그러니까 윤신의 공부합시다 이 노래를 저도 모르게 하루 종일 중얼중얼거렸어요. 근데 그 노래 노래방에서 불러보니까 들었을 땐 쉬운 노래 같았는데 직접 부르니 현기증 나더라고요. 가수분들 쉽게 부르시는 것 같아도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막상 불러보면 절대 쉬운 노래는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가수분들 대단하고 존경합니다. 이렇게 보내셨네요. 네, 제가 3일 전에 이어웜에 대해서 잠깐 여는 말로 말씀을 드렸죠. 저도 모르게 진짜 중얼거리는 노래들이 가끔 이렇게 생겨요. 그 밑에 이어서 8428번님께서도 저는 산울림의 산할아버지가 이어웜이었네요. 이 노래를 계속 흥얼흥얼 하셨구나. 네, 오랜만에 마이클 잭슨 블랙과 화이트 듣고 싶네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 노래는 잠시 후에 보내드리겠습니다.

Guns N' Roses, Welcome to the Jungle. 이어서 Smokey, Don't Play Your Rock and Roll. 이 노래는 일산 멋쟁이 주님께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문계이전님, 이 어려운 와중에 새로 등장하신 제작진이라니. 지나간 시절의 고루한 낱말이지만 짱전님 말처럼 투쟁.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오디오북 담당자들 나왔을 때 들으셨나 봅니다. 네. 안개꽃님도 오디오북의 찰떡인 보이스를 갖춘 우리 순우디님 오디오북 런칭 축하드립니다. 발매하게 되면 새벽 공감 가족들에게 제일 먼저 오픈해주세요. 빨리 듣고 싶어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이고, 응원 글들 감사합니다. 잘 될까요? 아무튼 열심히 지금 제가 원고를 쓰고 있는데 저도 음반은 뭐 많이 냈지만 책을 쓰는 건 이번이 처음이어서 저도 좀 긴장도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세요. 이어서 노래 듣겠습니다. 5768번님 신청곡 USA for Africa의 We Are The World.

0: 배우 박소연, 2588 사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1: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0: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다, 2588, 2588.

4354번인입니다. 건물 청소일을 하고 있습니다. 50대에 건물 청소일을 시작해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힘들어도 제 힘으로 돈을 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가끔 사람들의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면 마음이 상합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그날 들었던 말이 계속 생각납니다. 남의 시선에 상처받지 않고 제 일을 당당하게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좀 마음이 안 좋으네요. 50대에 건물 청소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계시다고요. 와, 4354번님 진짜 대단하세요. 힘들어도 내 힘으로 돈 번다는 자부심으로 버텨온 거죠. 그런 마음 아무나 못 갖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 같아서 마음 상한다고 하셨죠. 그렇죠. 마음 상하는 게 정상이죠. 사람인데 어떻게 마음이 안 상할 수 있겠어요. 근데요, 그 사람들이요, 4354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고 전 생각이 들어요. 그 일을 안 해보니까 그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거고, 또 모르니까 함부로 말하는 거고, 그게 좀 무시처럼 들릴 수 있겠죠. 4354번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원래 그냥 예의가 없는 거예요.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 말은 그냥 개소리입니다. 그런 걸로 마음 상하지 마세요. 내일이 남한테 어떻게 보이냐가 아니라

나한테 어떤 의미일까? 이것만 생각하세요. 그러면 남의 시선 뭐 아무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셔서 아무렇지 않은 척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그러지 마세요. 속상하면 그냥 속상하다고 말을 하셔야 돼요. 혼자 삼키고 있으니까 그 말이 계속 맴도는 거거든요. 오늘 이런 말 들어서 속상했어. 아, 나 참. 이렇게 한 번만 툭 뱉으면 그냥 거기서 딱 끝납니다. 저도 좀 종종 하거든요, 그렇게. 마음속에 속상한 일을 누군가한테 툭툭 내뱉어버리면 마음 정리가 금방 끝나요. 신기해요. 네. 4354님 덕분에 그 건물 돌아가는 건 아시죠? 안 계시면 그 건물 하루도 안 돌아가요. 그리고 어쩌면 그들은 4354번님을 무시한 게 아니라 그냥 그들의 타고난 불량함일 거라고 전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거, 그 사람들 4354번님께 전혀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죠. 지금까지 권순우의 소소한 생각이었습니다.

마이클 잭슨, 블랙과 파이트. 아까 8428번님 신청곡인데 지금 들어드렸습니다. 4354번님, 건물 청소일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맞아요. 툭툭 지나가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말들이 있죠, 사람들이. 그런 말들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사람들은 그래, 그렇게까지 진지하게 남에 대해서 폄훼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의 됨됨이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새벽 공감 가족들은 남의 말에 신경 안 쓰는 걸로, 그냥 우리 얘기를 또벅또벅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4354번님 조금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노우 패트롤, Just Say Yes. 이어서 U2 One. 그리고 방금 들으신 The Calling, Wherever You Will Go. 이렇게 세 곡 들으셨습니다. 컬링 노래는 6556번님께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아, 시간이 많이 늦었네요. 오늘 마지막 곡은 쏘네풀 시퍼런 봄 들으실 텐데요.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다녀왔을 때 무대가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아, 그리고 내일은 계획 정파로 방송이 없습니다. 혹시 내일 들어왔다 놀라지 마시고요. 내일 방송 없습니다. 권순우의 새벽 공감 마지막 곡 쏘네풀 시퍼런 봄 들으시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순우였습니다. 여러분.

0: TBS 캠페인
1: 벌쏘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쏘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당신이 내 이름을 부르지 못한 그 순간 가슴이 끝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를 향해 머뭇거리던 시선이 마지막 남은 사랑처럼 가슴 깊이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

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곰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 침수지역과 배수구, 배수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 빈틈없이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0: 아우, 나 감기 걸렸나 봐.
1: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0: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 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1: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0: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1: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2: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3: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4: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출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T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깁니다.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2: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4: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5: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6: 도로 위에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배우 박서연, 2588 사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3: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2: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0: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콤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 침수지역과 배수구, 배수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 빈틈없이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1: TBS 교통정보
2: 6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강원 동해안 산지와 부산 울산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오늘 오후까지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평소보다 조금은 일찍 출발해야 하는 월요일 출근길인데요. 서울 시내 천호대로 군자교 입구에서 군자교 동단 쪽으로 하위 차로에서는 차량 화재 사고 처리 중이고 마들로 월릉교에서 한천교 쪽으로 1차로에서는 승용차 추돌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는 도봉터널에서 성수분기점까지 정체이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립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2000터널 부근 3차로에서는 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입니다. 기사님 빨리 보내달라고요? 고객님 그럼 제가 갈까요? 제가 누구냐고요? 배우 겸 2588 상담원 박소연이에요. 어머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요즘 안전하고 괜찮은 대리운전 찾기 힘드시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2588을 불러보세요. 소연이가 2588 추천드린답니다.
2: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1: 응답하라 2588 2588.

0: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나 감기 걸렸나 봐.
2: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3: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 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0: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1: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0: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1: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2: TBS 교통정보
3: 7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월요일 출근길 닫기에 평소보다 정체가 심한데요. 먼저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목동나들목 부근에서는 사고가 발생해서 4차로가 통제 중이고 하남 쪽 정체는 행주대교에서 고장차 처리 중인 한강대교까지 이어집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한강대교 부근에 있었던 사고 처리는 모두 끝났지만 여파 때문에 뒤로 성수대교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고요. 반대 구리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립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는 도봉터널에서 성수분기점까지 막혔는데요. 구리 포천간고속도로 구리 쪽으로 고덕터널 안에서는 사고 처리 중이라 터널 앞두고 2km 구간 정체고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반월터널을 조금 지난 지점 3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치마가 빨리 나와 열리를 대면 my story like on that Commodore 나 얼른 나가봐라 toxic lover you know better 거기 쓴 치마가 얼른 나와 열리를 대면 my story like on that Commodore beat

0: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 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2588이 있잖아요.
1: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0: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2588.
2: TBS 캠페인.
3: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2: 좌우로 정렬 2588 2588
1: 눌러줘요 2588 2588

0: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1: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0: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2: 대리 부르셨죠?
0: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2588. TBS 캠페인.
3: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4: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5: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6: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1: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0: 아, 네. 죄송합니다.
1: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2: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1: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3: TBS 교통정보
4: 8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내부순환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홍제문 터널을 조금 못 간 지점 2차로에서 승용차 추돌사고 처리 중이라 뒤로 홍제램프부터 정체고요. 반대 성산 쪽으로는 기름램프부터 연희램프까지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영동대교 부근 3차로에서는 화물차 추돌사고 처리 중이고요. 정체는 행주대교에서 성산대교, 여의하류에서 사고가 있었던 영동대교까지 이어집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영동대교 부근 4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이 때문에 뒤로 성수대교부터 정체고요. 이전으로는 행주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립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으로 남동나들목 진입 1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가 1시간 넘게 계속되고 있고요. 정체는 하계분기점에서 남동까지, 안현분기점에서 일찍분기점까지 이어집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